0: 예, 날레고 저는 선반아 조세 조세 QX에서 협력의 테스트 타이 1대고 색 토트린
1: 메시
2: 거수비단 비례탑 길더 카고잇 월드컵 이군 아겐게 니바이번진 월드컵 공예텐 아날리시스 토누넷 코토리 케테르텔 콜리식 테짱 아 K24TV K24플러스 아 K24디지털 두니아 이키와 그라오 투코 그라오 나 K24 라이브 스타
1: 리오넬 메시 페르난데스 포티나

내게 내 기도를 듣자. 아삼대사나 긴경어 소티 사나야 텐더 나타나고 이제 내가 쉐가 타만한 무쳐던 젤린다. 아스가 믿게 녀로 게줏 아와므나기 먹으니게 라기는 것도 뭐 이브레 파트롤레나 야타 치모잇 야타 토레 나타나보 컨퍼런스 아마치 이주티어던 아게 컨펌한 기디오 에 이네미 테나노 에니어던 이브레 파트롤레나 아기 무한가 우네베두 올란드골 아게르 미치다나가 아나멜 부셰 주감버걸 가고 또 이치다일 부셰 버걸 예 100,000 고가만다 가탈지 투게 넘버 5 congratulations kugure dominic kanamenia dominic agoga bye bye teniadan elbushek pagal koga go ba to mi elbushek pagal somogu ago mi 200,000 agwa genge mbike nyoru ko inyendet iwende get your star 448 hash to get number box number 1 ago box and number 6 kagitolji number 5 100,000 so gine ka ngeti to mi 200 ago mi 300 Awei ni tal dal wel wel bu kisi shecho go ti tal go ti nam go to na me do me ngi me je le me ti baati ma to ti na minye so se ta gi nyor gel jino chil gi sta 448 hash go le ni e atun bu kisi she la ino na gen gen bu kisi shecho da na go gi na to me no lan ti cheng ko mu ji nyor gi ko nge de siling go nam akubarak ai na ji tan go nyor go 424 gure felix namo felix 400 mi ai ne chon ma ga betu yin mage barwa no no betu mesema eh so ago tinye ndevel weling gunu ene le jenge 300,000 ak 200,000 lakini yonto mo yiti ko mo chi nam ki en gwene tia no ina jitana 13,730 hey kigure sharon sharon paishen 13,000 gugumnye ina jita gane ga nyore 11,445 kigure